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신윤주입니다. 작곡가 요하네스 브람스는 오랜 시간 빈에서 활동했지만 늘 태어난 곡 함부르크를 마음 한켠에 품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절친한 친구에게 이런 편지를 보내기도 했는데요. 아무리 아름다운 도시에 산다 해도 나의 뿌리는 영원히 함부르크에 있지. 지금의 나를 만든 건 고향의 차가운 바람과 북독일의 하늘이라네. 비록 지금은 떠나왔어도 많은 시간 잊고 지냈어도 마음속 켜켜이 쌓인 세월의 흔적을 들추면 그곳에는 그리운 고향이 자리 잡고 있을 겁니다. 매일 조금씩 자랐고 꿈을 키웠고 미래를 그려보던 곳. 지금의 나를 만든 건 어리고 서툴고 풋풋했던 내가 나고 자란 고향이 아닐까요? 추석 연휴를 앞두고 고향 생각, 어릴 적 살던 동네 생각이 떠오르는 아침이네요. 9월 23일 수요일, 여기는 신윤주의 가정음악입니다.

Going Home, 귀향, 체코 보니프엘이 소년 합창단이었습니다. 5318 쓰는 분이 지난주에도 그랬는데 이 아침에 드보르작 위험합니다. 퇴근하고 싶어지거든요. Going Home. 아, 귀가 아니고 귀향의 의미로 보내드렸는데 11시에는 같은 이름 고잉홈 프로젝트를 이끌었던 손여름님도 오신다는데 하셨어요. 그러게요. 11시에 KBS 음악실에 손여름님 또 출연한다고 하니까 많은 팬분들이 기다리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2951 쓰는 분이 우리 동네 김포에는 아직도 5일장이 서요. 어제 장 보러 갔더니 북적북적 명절 전 단대목이더군요. 많은 인파 속에 끼어져도 양손 가득 비닐봉지 잔뜩 들고 왔습니다 하셨어요. 아, 그렇군요. 진짜 요새 어딜 가나 한 일주일 전서부터 그런 것 같아요. 아, 알뜰장 이런 데 가보면 그냥 참 송편 사는 거 뭐 이런 것도 참 어렵습니다. 예, 미리미리 사둘 수도 없는 것이고. 6354 쓰는 분이 아들이 결혼 소식을 전해왔어요. 명절 앞두고 아들 지낼 방과 집안 청소를 해요. 이제는 아들만 이렇게 챙길 시간 별로 없겠죠? 아들 결혼하는 섭섭한 마음 청소하며 달래봅니다 하셨어요. 명절이라 아들 오는데 아 기쁜 소식이기도 하고 동시에 약간 어딘가 서운하기도 한 6354 쓰는 분의 마음이었습니다. 따뜻한 차로 위로합니다. 가정음악이에요. 함께 하시면서 듣고 싶은 음악 나누고 싶은 이야기 문자 유료 문자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콩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무료입니다. 문자로 사연 주시는 분들 가운데 몇 분께는 언제나 당신 곁에 EDI에서 전하는 커피 음료 모바일 상품권 나누고 있어요. 오늘도 유튜브 스트리밍 진행하고 있는데요. 유튜브 검색창에 가정음악 혹은 KBS 클래식 FM으로 들어오시면 되고 콩으로 방송 들으시는 분들 카메라 버튼 누르시면 아 오늘은 참 보이는 라디오 아닌데 아유 참 제 입이 저의 생각을 앞질러 갔습니다. 제가 이거를 원고를 안 보고 제 머리에 의지하다 보니 이런 불상사가 오늘 오디오 온리예요. 유튜브 스트리밍은 하고 있는데 보이는 라디오는 아닙니다. 네, 혼선을 야기해서 죄송합니다. 6372 쓰는 분입니다. 입기 편하고 세련된 생활한복 한벌 장만했어요. 아 정말요? 좋으시겠는데 어떤 빛깔일까요? 왠지 뿌듯하다고 하시면서 차이콥스키 교향곡 5번 청하셨습니다. 차이콥스키 교향곡 5번 2단조 작품 64 오늘 3악장 들을까요? 발스 알레그로 모데라토 마리스 얀손스가 지휘하는 오슬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고요. 한 곡 더 차이콥스키 현을 위한 세레나데 안 들으면 또 서운하니까 2악장 템포 디바이스 콜린 데이비스가 지휘하는 바이에른 방송 교향악단의 연주입니다.

차이콥스키의 현을 위한 세레나데 C장조 작품 48 가운데 2악장 템포 디바이스, 콜린 데이비스가 지휘하는 바이에른 방송 교향악단이었습니다. 앞서 들으신 곡도 차이콥스키의 곡, 교향곡 5번 2단조 작품 64 가운데 3악장 바이스 알레그로 모데라토, 마리스 얀손스가 지휘하는 오슬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어요. 이 왈츠 템포처럼 여유

있고 우아한 아침 보내고 계신가요? 6815 쓰는 분. 일평생 긴 생머리만 고수하던 고지식한 엄마인데요. 정말 생전 처음 머리를 볶았습니다. 볶으셨군요. 이게 뭐라고 머리 하나 볶았을 뿐인데 삶이 너무 활기차졌습니다. 아 정말요? 행복한 출근길이에요. 이야, 펌이라고 하죠? 예, 파마까지도 볶았다. 아, 이거는 조금 이제 펌 하신 분들에게 볶았어? 뭐 이렇게 누군가가 해주는 말인 줄 알았는데 스스로 볶았다 하시니까. 근데 너무너무너무 활기를 느끼신다고 잘 볶으셨습니다. 6815 쓰는 분께 펌 기념, 평생 처음으로 하신 펌 기념 커피 한 잔 드시죠. 6167 한의원에 침 맞으러 왔는데 찜질하며 누웠는데 가정음악 틀어놓으셨네요. 집에서도 한의원에서도 가음과 함께라고. 9935 쓰는 분, 그동안 식탁 위 KBS 클래식 FM 들려주던 작은 라디오를 대신해 성량 풍부한 라디오를 추석 특집으로 하나 샀는데 입가에 미소가 가시질 않아요. 어찌나 흐뭇한지 일상이 음악이 되는 날 되고 있다고.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잘 쓰셨습니다. 추석 특집 6167-9935 쓰는 분께도 차 한 잔씩 보내겠습니다. 자 추석이잖아요. 추석에는 좀 이렇게 뭔가 특별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정음악에서도 추석을 맞아 가을의 정서를 머금은 음악들과 마주하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사흘간 가을을 닮은 음악 로망스 인터메초 발라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조금 템포가 느린 음악들 들어볼 텐데요. 바쁜 일상에 잠시 쉼표 찍고 편안한 음악과 함께 가을 감성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첫날 로망스, 오늘 2부에 이 가을을 닮은 음악 들으실 텐데 그래도 1부에 로망스 맛배기로 쇼스타코비치의 모음곡 Get Fly 등의 중에서 로망스 듣겠습니다. 네메 예르비가 지휘하는 디트로이트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미오시는지 청산에 살리라 그리고 패티김의 가을을 남기고 간 사랑 노사연의 만남 이런 곡들 추석 되면 괜히 좀 더 떠오르시지 않아요? 그런데 이 곡들을 K-클래식 혹은 K-팝 이런 게 있기도 전에 미리미리 해외 음악가들이 알아보고 연주해뒀습니다. 그래서 이 네 곡을 해외 음악가들이 연주한 버전으로 우리 노래 한번 들어보시죠. 박문환 작사 김규환 작곡의 님이 오시는지 바바라 보니와 또 서혜경의 피아노로 들으시고요. 김현준의 청산에 살리라 미샤 마이스케 첼로 다리아 호브로의 피아노 박준석의 가을을 남기고 간 사랑 베르너 토마스 미푼의 첼로 카르멘 피아티니의 피아노 최대석 작곡의 미트 노사연의 만남입니다. 원곡이 막심 벵게로프의 바이올린 이타마르 골란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시죠.

갑자기 하던 일 멈추고 음악 들어요. 멍하게 가슴이 먹먹해요. 작정하고 들려주시는 음악들에 바삐 움직이던 손을 놓습니다. 6859 쓰는 분, 가을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 왜 눈물이 나나요? 차연영님, 이선주님, 많은 분들이 아, 이건 반칙이라고 조성현님, 음악과 날씨 풍경까지 정말 가을이네요 하셨고, 홍인숙님도 일하다 손 놓아부렀어요 하셨습니다. 아, 그렇죠? 네 곡을 이어서 들었습니다. 우리 노래, 외국 음악가들이 연주한 우리 노래들이었어요. 박문환 작사, 김교환 작곡, 님이 오시는지, 소프라노 바바라 보니가 정말 잘 부르고, 또 아, 조금 느낌이 우리 느낌 아닌 것도 느껴지고 그런 매력이 있었죠. 서혜경의 피아노와 함께였고요. 김현준의 청산의 살리라, 미샤마이스 케첼로, 다리아 호블라의 피아노였습니다. 박준석의 가을을 남기고 간 사랑, 베르노 토마스 미프네의 첼로, 카르멘 피아티니의 피아노였습니다. 그리고 최대석의 만남, 막심 벵게로프의 바이올린, 이타마르 골란의 피아노 연주였어요. 좋은 음악은 다 알아본다니까요. 3892 쓰는 분께서 아침 운동 끝나고 들어가서 아침 먹으려던 계획 바꾸셨다고, 밥 안 먹을래요? 이 호사 누리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공원 음악회 진행 중 하셨어요. 3892-6859 그리고 1242 쓰는 분들께, 쓰는 분께 아, 커피 한 잔씩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백기숙님이 와우, 윤주님이 다 선곡하셨을 거예요 하셨는데, 아유, 노노노 아닙니다. 삼권 분립처럼 저희는 PD, 작가, 진행자 이 셋이 역할이 확실합니다. PD는 선곡, 작가는 원곡, 저는 진행입니다. 오해하지 말아주시고요. 네, 가정음악 함께하고 계세요. 4422 쓰는 분입니다. 모차르트가 단 며칠 만에 완성해낸 린츠 교향곡의 밝고 위풍당당한 선율처럼 린츠의 기운을 받아 지난 무덥던 여름 보내고 풍성한 가을 맞이하시길, 이렇게 마치 DJ처럼 선곡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소개까지 듣겠습니다. 모차르트 교향곡 36번 C장조, 린츠 가운데 4악장 피날레 프레스토, 존 엘리엇 가디너가 지휘하는 잉글리쉬 바로크 솔로이스트의 연주입니다.

모차르트의 교향곡 36번 C장조 린츠 가운데 4악장 피날레 프레스토 존 엘리엇 가디너가 지휘하는 잉글리시 바로크 솔로이스트의 연주였습니다. 5899 아 오늘도 편안한 음악에 점점 빠져듭니다. 커피 마시며 음악 들으며 코바늘 뜨게 주라는데 자꾸 틀립니다. 집중 하기가 어려우셨군요. 그만큼 좋았다는 얘기겠죠? 이렇게 표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게다가 드디어 이런 코멘트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2683 우리나라 최고 클래식 음악 방송 가정음악입니다. 항상 선곡도 최고입니다. 네, 아 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많은데요. 정말 많은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5859 올봄 시어머님이 돌아가시면서 친정시가 부모님 네 분이 다 돌아가셔서 명절이어도 갈 곳이 없습니다. 이런 게 나이 들어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마음이 허전하네요. 그러니까요. 정말 그러시겠습니다. 7238 저는 남편과 함께 어머니 계신 서남권 추모관에서 인사 나누고 이제 할아버님 뵈러 가고 있습니다. 친정 부모님까지 찾아뵈면 세 차례인데 가정음악 들으면서 다니니 위로가 되네요.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7426 쓰는 분 엄마가 추석새라고 생선을 넉넉히 보내주셨어요. 지인에게 생선

나눔 하겠다 했더니 냉동시래기와 김치 담은 거 싸서 저희 집 앞으로 온대요. 추석에 이런 음식 나눔도 괜찮죠? 하셨습니다. 가곡 들으니까 몸은 엄마 집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고. 추석엔 엄마 아버지 생각나는 건 뭐 아휴. 7426 7238 그리고 5859 쓰는 분께 따뜻한 차를 나누겠습니다. KBS 클래식 FM 신윤주의 가정음악 10시 정각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추석 명절을 맞아 가정음악에서는 가을의 정서를 담은 음악들과 마주하는 특별한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딱 사흘간 가을을 닮은 음악 로망스 인터메초 발라드라는 제목의 내용 특집 준비했는데요. 바쁜 일상에 잠시 쉼표 좀 찍어주시죠. 가을 감성 충만한 음악에 푹 빠져보아요. 첫날인 오늘 가을 낭만의 정수 로망스를 집중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1798년 29의 베토벤은 그 어느 때보다 왕성하게 새로운 작품들을 쏟아내고 있었어요. 첫 번째 피아노 협주곡과 비창이라는 부제를 붙인 피아노 소나타를 완성했고 교향곡에 성악을 넣으면 어떨까 이런 참신한 발상을 해보기도 했죠. 그러면서 비로소 그는 존경하는 선배 작곡가 모차르트와 하이든 그늘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음악을 선보일 수 있겠다는 확신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쁨도 잠시, 청력의 이상이 생기면서 더 이상 음악을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과 좌절에 빠졌습니다. 절망적인 현실을 잊기 위해서 또 그 절망마저 행복으로 바꾸겠다는 의지를 다지기 위해서 베토벤은 정반대로 아름다운 음악을 써내려갔습니다. 오케스트라의 평온한 분위기 위에 바이올린의 따뜻하고 평화로운 선율이 흐르는 음악. 현실과는 너무도 다른 이 음악에 베토벤은 로망스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 곡에 이어 몇 년 후 베토벤은 또 한 번 같은 편성의 낭만적인 로망스를 작곡했는데요. 출판 순서가 뒤바뀌면서 나중에 작곡된 로망스 작품 번호 로망스가 나중에 작곡된 로망스가 작품 번호로는 1번이 됐습니다. 화성의 풍부한 울림을 강조한 로망스 1번은 바이올린 외에 플룻과 오보에, 바순, 호른 등 목관 악기가 한 대 어우러져 풍부한 음색을 만들어내죠. 유려한 독주 바이올린 선율로 유명한 로망스 2번도 목관 악기의 온화한 하모니가 인상적인 로망스 1번도 모두 베토벤의 치열했던 시절에 소중한 단편으로 남아있습니다.

지금 이 로망스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선율이라고 생각하신다고 유튜브 댓글창에 스카이 MMT 쓰는 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어떤 분은 NY 쓰시는 분께서 로망스인데 어떻게 이렇게 외로우냐. 그러니까요. 베토벤이 정말 역경을 떨치고 해치면서 작곡한 그런 아름다움이 묻어있는 곡이었습니다. 베토벤 로망스 1번과 2번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1번 G장조 작품 40, 크리스티안 테츨라프의 바이올린, 데이비드 마니시 위하는 쥐리히 토날레 오케스트라 연주, 로망스 2번 F장조 작품 50은 아누소피 무테 바이올린, 크루트 마주어가 지휘하는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작곡 배경을 알게 되면 참 놀라게 될 때가 있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곡 이면에 그런 고통이 있었구나. 슬픔 한가운데서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그런 작곡가들이 있어서 이렇게 오랜 세월 음악은 우리를 위로하는 것 같습니다. 자, 추석 맞이 내용 특집 가을을 닮은 음악 첫 번째 시간 로망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노르웨이 음악가 하면 그리그를 가장 먼저 떠올리지만 그에 못지않게 고국을 사랑했고 고국의 음악을 자신의 작품에 새긴 인물이 있습니다. 그리그보다 3살 많은 요한 스벤센인데요. 그리그와 함께 라이프치히 음악원에서 유학했던 스벤센은 고국으로 돌아와서 북유럽의 민속음악과 민속선율을 바탕으로 한 음악을

선보였습니다. 그러던 1881년 어느 날 스펜스는 작곡 수업을 위해 학생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학생이 못 오게 되면서 모처럼 여유 시간이 몇 시간 주어졌습니다. 밀려드는 작곡과 지휘 요청으로 눈, 코, 뜰 새 없이 바빴던 스펜센에게는 가뭄의 단비 같은 아주 반가운 시간이었죠. 그는 곧바로 악보를 꺼내들고는 예상치 못한 이 뜻밖의 여유로움을 음표로 옮겨갔습니다. 작곡은 그날 밤까지 이어졌고 바이올린과 오케스트라를 위한 관현악곡 초안이 뚝딱 완성됐습니다. 다음날 아침 그는 출판사에 이 악보를 보냈죠. 이렇게 악보로 만들어진 작품이 바로 바이올린과 오케스트라를 위한 로망스입니다. 스웬센의 로망스는 복잡하거나 화려한 선율 대신 단순하고 소박한 분위기의 음악을 통해 은은한 감동과 여운을 주는데요. 스웬센과 절친한 사이였던 그리그는 이 곡에 대해 이렇게 묘사했죠. 스펜센의 로망스에는 선율의 순수함과 오케스트라의 정교함이 완벽하게 결합돼 있다. 바이올린은 노래하고 관현악은 그 노래를 가장 아름다운 빛깔로 감싸 안는다.

요한 스벤센 로망스 최장초 작품 26 아르투르 그리미오의 발린 에도 데 바르트가 지휘하는 뉴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가을을 닮은 음악 로망스 이어가겠습니다.

1873년 30대 초반의 드보르작이 새로운 현악 사중주를 작곡했습니다. 그런데 완성해놓고 보니까 전체적으로 만족스럽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발표를

사실 이 곡을 쓸 무렵 보르작은 자녀들 중 세 아이를 차례로 떠나보내야 했죠. 말로 다할 수 없는 슬픔과 애달픈 심정을 바이올린 선율에 쏟아낸 것이 바로 그 느린 악장이었습니다. 그런 음악을 다시 꺼내 든다는 건 드보르작에게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아픔이 누군가에게 위로와 평안이 되길 바라면서 이 악장을 다듬어 독립된 음악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바이올린과 관현악을 위한 로망스를 완성한 후 드보르작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곡의 선율은 내 마음에도 매우 깊이 남아있다. 새로운 관현악의 옷을 입은 이 곡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사랑을 받으리라 믿고 있다.

안토닌 드보르작 바이올린과 관현악을 위한 로망스 F단조 작품 11 이착 팔만의 바이올린 세이지 오자와가 지휘하는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바이올린과 오케스트라가 함께하는 로망스를 각 세 명의 작곡가가 쓴 모두 네 곡의 로망스를 들으셨습니다. 마치 바이올린이 성악가처럼 긴 선율을 부르는 듯한 절절하게 속마음을 노래하는 그런 친밀함이 가득한 로망스들이었는데요. 아, 추석을 맞아서 내용 특집으로 전해드리고 있는 가을을 닮은 음악 로망스 인터메조 그리고 발라드 오늘 그 첫 시간으로 로망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관악으로 연주하는 로망스 세 곡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로베르트 슈만의 로망스 작품 94 2번 꾸밈 없이 진심을 담아 이 곡 기다리고 계신 청취자분들 많으신데요. 알브레트 마이어의 오보에 마르크스 베커의 피아노 연주이고요. 제랄드 핀지의 다섯 개 바가텔 중에서 두 번째 곡 로망스입니다. 그의 작품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 곡이라고 하는데 리차드 슈톨츠만의 클라리넷, 길드 홀 스트링 앙상블의 연주고요. 까뮤 생상스의 로망스 작품 37, 파트릭 갈로아의 플루트, 장 자크 강토로프가 지휘하는 파리 앙상블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세 곡의 로망스였습니다. 먼저 슈만의 로망스 작품 94 중에서 2번 꾸밈없이 진심을 담아 알브레트 마이어의 오보에 마르쿠스 베커의 피아노였고요. 제랄드 핀즈의 5개의 바가텔 중에서 두 번째 곡 로망스 리차드 스톨트만이 클라리넷을 길돌 스트링 앙상블이 함께했습니다. 생상스의 로망스 작품 37 바틸 갈로아의 블룻 장자크 강도로프가 지휘하는 파리 앙상블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관악기는 연주자의 호흡이 또 프레이즈의 길이가 되기 때문에 마치 성악처럼 그래서 더 노래하는 느낌이 강하게 드는 로망스들이었는데요. 추석 준비로 정신 없으실 테고 길도 막혀서 힘드시겠지만 노래하는 마음으로 아 이렇게 반복되는 일상 살아갈 수 있어서 참 좋구나 그 기쁨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엔지니어 이건호, 프로듀서 박정현, 작가 정준, 이가연, 전 신윤주였어요. 오늘도 일상이 음악이 되는 하루 보내세요.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KBS 음악실 아나운서 윤수영입니다. 주역에는 후덕재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본래는 땅의 성품을 표현한 말인데요. 대지가 온갖 생명을 품어 기르듯 사람도 넉넉한 덕으로 많은 것을 받아들이고 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 옛 사람들이 말한 덕과 요즘 우리가 말하는 소위 덕질은 사실 전혀 다른 말이죠. 그렇지만 생각해보면 닮은 구석도 있습니다. 무언가를 오래 좋아하다 보면 남들이 그냥 지나친 것에도 눈길이 가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깊고 넓은 세계 하나를 품게 되니까요. 오늘 음악실에서는 20세기의 위대한 피아니스트들을 너무나도 사랑했던 한 애호가가 그야말로 오랜 덕질 끝에 찾아낸 진귀한 작품들을 만나보겠습니다. 피아니스트 손여름과 함께하는 초대석,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로 전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KBS 콩 화면 오른쪽 위에 있는 카메라 버튼을 누르시거나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KBS 음악실을 검색해주세요. 계신 곳에서 가깝고 생생하고 편안하게 이제 곧 펼쳐질 라이브 콘서트를 눈으로 보시면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참여도 언제나 기다리고 있죠. 인터넷 콩, 모바일 콩 무료이고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9310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가 있습니다. 그럼 KBS 음악실 초대석 지금 시작합니다.

만나고 싶었던 화제의 음악가를 직접 스튜디오에 초대해서 라이브 연주와 이야기를 나눠보는 음악실 초대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새 음반 플레이라이트를 출반하고 돌아온 피아니스트 손여름과 함께합니다. 네, 많은 분들 기대하고 있으실 라이브 연주를 먼저 청해 듣고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첫 곡은 이그나치 얀 파데렙스키의 미뉴엣 G장조 작품 14의 1번입니다. 손여름의 피아노로 라이브 연주로 지금 청해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파데렵스키의 미뉴의 G장조 작품 14의 1 손여름의 피아노 연주로 라이브로 KBS 오픈 스튜디오 콩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아주 우아하고 상쾌한 산뜻한 그런 음악이었는데요. 김효진님께서 손여름님 나오신다고 해서 회사에서 몰래 보고 있어요. 정수라님께서는 오 추석 이브 특집이네요 말씀해 주셨습니다. 문선혜님께서는 여름님 어제부터 계속 기다렸어요. 너무 보고 싶었어요. 저는 호치민에서 듣는 애청자입니다. 행복합니다 라고 베트남에서 함께해 주시는 애청자님 오늘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원상훈님 가을에 꼭 맞는 초대 손님 손여름님 환영합니다. 온 마음을 맡깁니다. 적어주셨고 오레은님께서는 며칠 전 대구 리사이틀 다녀왔는데 또 들어도 너무 좋네요. 피아노 한 대로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시는 손여름 피아니스트 최고예요. 배원경님 와 애기 낮잠 재우려고 했는데 같이 들어야겠어요. 감사합니다. 적어주셨습니다. 또 이병렬님께서는 오늘 손여름님 나오신다고 해서 새로 나온 음반 플레이라이트 어제 급 주문하여 저녁에 받았습니다. 적어주셨습니다. 아 그렇죠. 바로 이 음반, 새 신보 출반을 하신 피아니스트 손여름 씨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아하고 산뜻한 첫 곡을 전해준 피아니스트 손여름. 사실 소개가 따로 필요하지 않는 분이시지만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너무나 큰 사랑을 받고 계시지만은 그래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피아니스트 손여름의 짧지만 강력한 프로필을 먼저 소개하고 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2002년 16살의 나이로 BOT 국제 콩쿨에서 최연소 우승하며 오직 국내 교육만으로 국제적 성과를 일군 첫 세대 음악가 피아니스트 손여름의 음악 행보는 언제나 화제거리였습니다. 반 클라이번 콩쿨과 차이콥스키 콩쿨에서도 잇따라 수상하며 화려한 콩쿨 이력으로 이름을 알렸고 고전과 낭만, 현대, 또 재즈, 국악, 즉흥 연주에 이르기까지 어떤 시대, 어떤 장르의 음악이든 자신만의 생동감 넘치는 해석으로 소화하며 남다른 플레이리스트를 쌓아올린 음반 장인으로도 이목을 끌었지요. 본 공연에 버금가는 센스 있고 풍성한 앙코르, 선곡에 따라 달라지는 다채로운 피아노 선택, 또 실력 있는 젊은 음악가들을 고잉 홈 프로젝트 오케스트라라는 이름으로 모아 이끄는 리더십. 거기에 더해서 글쓰기, 기획, 해설, 행정까지 아우르는 다재다능함. 여러모로 손여름은 남다른 음악가로 주목받아왔는데요. 음악으로 뜨겁게 소통하며 세계 관객의 눈과 귀를

0: 사로잡아온 피아니스트 손여름이 이번 달 20세기 초에 활동한 피아노 거장들의 작품만을 모은 가장 손여름다운 음반 플레이라이트를 발매하고 KBS 음악실에 찾아왔습니다. 몹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피아니스트 손여름 씨, 지금 이야기 나눠볼게요. 피아니스트 손여름 씨,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아니, 지난 7월 한 달 동안 네. 살롱 드 고잉홈의 네. 마스터로 한 달 동안 봤으니까 사실 두 달 만에 만난 건데 네. 너무 오랜만인 것 같고
1: 저도요.
0: 기다리고 네. 있었어요.
1: 감사합니다.
0: 어떻게 지내셨어요?
1: 네, 잘 지냈고 여름이 벌써 끝나가지고 예,
0: 그러게 말입니다.
1: 이제 또 다른 연주도 하고 이 음반이 나오는 이제 투어도 시작을 벌써 했어요.
0: 네, 예, 네.
1: 그래서 내 지역에서 공연을 했고요, 한국에서.
0: 네, 예, 네.
1: 그리고
0: 이미.
1: 앞으로도, 예, 그리고 앞으로도 몇 공연을 더 남겨두고 있습니다.
0: 그렇습니다. 부천, 제주, 함안, 대구를 거쳐서 네. 이제 고향, 서울, 원주, 평택 순으로
1: 네.
0: 네, 또 전국 투어 리사이트를 하고 계시죠. 너무나 바쁘시네요.
1: 네.
0: 신보입니다. 플레이라이트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1: 감사합니다.
0: 이거 얼마나 열심히 작업하셨겠습니까?
1: 네, 제가 음반이 그동안 만든 것 중에서도 조금 약간 각별하게 느껴지는 음반이 맞는 것 같기는 하고요.
0: 네.
1: 사실 아직 발매가 정식으로 되지는 않았는데
0: 네, 네.
1: 정식 발매는 사실 3월이에요. 내년 3월인데
0: 아 그래요?
1: 네, 이게 저희가 한국에서 이제 제가 이때 투어를 하니까 한국에서만 이 실물 음반을 먼저 발매를 했습니다.
0: 아, 선 발매된 예. 것이군요. 아, 우리 청취자분들이 이것들을 네, 구하셔서
1: 네. 네,
0: 듣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또 음원으로 네. 몇몇 곡들은 지금 공개가 되어 있는 건가요?
1: 예,
0: 그렇죠?
1: 몇몇 곡만
0: 그렇죠.
1: 지금 한 다섯 예. 곡 정도 된 네,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1: 네.
0: 아, 참 손여름 씨는 그간 참 고정된 소위 고정된 클래식 레퍼토리에만 얽매이지 않고 참 다양한 곡들을 네. 다양한 음악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고 정말 애써오신 분이세요. 그래서 손여름 피아니스트가 이번에는 또 어떤 곡을 연주하실까 참 기대가 되는데 오늘 첫 곡도 참 역시 참신하시다 싶었습니다. 이 파데르프스키의 미뉴엣이라는 이 곡은 어떤 음악인가요?
1: 네, 파데르프스키 미뉴엣은 파데르프스키라는 사람은 사실 20세기 초반에 피아니스트로서는 가장 슈퍼스타였다고 할 수 있는 세계적으로 정말 너무 이름난 피아니스트였고 스타 피아니스트였는데 이 사람은 작곡가로서도 좀 명망이 높았고
0: 네.
1: 근데 정말 여러 가지 곡 교향곡도 쓰고 협주곡도 쓰고 했지만 사실상 그 사람을 딱 떠올 올리게 하는 딱 하나 히트곡이 이 곡이고 예,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발표됐을 때부터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0: 네.
1: 제가 이 곡을 오늘 또 선곡한 이유는 제 기억으로는 제가 이 음악을 처음 이 KBS 라디오 통해서 알게 된 것 같아요.
0: KBS 라디오를 통해서요?
1: 예, 아주 어릴 때지만
0: 예,
1: 제 생각에 중학생 때는 뭐 이랬던 것 같은데 예, 그때 음악실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한국 피아니스트 선생님이 이제 치신 거를 들었었기 때문에 예.
0: 어머나
1: 그래서 제가 뭐 평상시에도 이제 음악을 새로 이제 막 찾고 이런 걸 좋아하지만 거기에는 사실 이 라디오 특히
0: 네.
1: KBS 라디오에 이 제가 여기서 찾은 음악이 너무너무 많고
0: 아유.
1: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이거 하면 되게 저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을
0: 네,
1: 해서
0: 네.
1: 네, 이거 골랐습니다.
0: 아,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도 뭉클합니다. 지금의 손여름 씨가 있기까지 당시 정말 학생이었던
1: 네.
0: 중학생이었던 손여름 씨가 뭐 원주와 서울을 오가며 들으셨겠죠.
1: 맞아요.
0: 네, 네. 네. 클래식 FM, 미래 FM 청취하시다가 음악실에서 들어서 알게 되었던 곡을 오늘의 첫 곡으로 저희에게 또 실시간으로 연주해 주셨어요.
1: 네.
0: 아유, 감동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다시 음반 이야기 해볼게요.
1: 네.
0: Playwright라는 제목의 신보입니다. 네. 이 제목은 어떤 뜻인지 먼저 설명해 주시겠어요?
1: 네, 이번 제 음반에 이제 수록된 곡들을 작곡한 사람들이, 작곡가들이
0: 네.
1: 전부 다 이제 피아니스트인데 이제 좀 특이한 거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파데르프스키 같은 사람은 사실 작곡가였던 것도 굉장히 유명했어요. 이 사람이 작곡가라는 사실이. 근데 이번 제 음반에 들어가 있는 그 피아니스트들은 이 사람이 작곡을 했다고? 이런 정말 알려지지 않은 작곡가로서의 면모가 있었던

0: 좋았던 사람들만 제가 좀 약간 골라서 네. 예, 그런 네, 네. 곡들을 녹음했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유년 시절에 그냥 좀 끄적였던 예, 그런 스케치 같은 음악도 있고 네. 뭐 물론 뭐 로베르트 카사드슈 같은 그런 정말 진지한 작곡가였던 피아니스트도 있지만 대부분의 이제 작곡가인 피아니스트들은 이 사람이 실제 작곡을 했는지 잘 알려지지 않았던 그런 피아니스트들이 많습니다.
1: 네, 네. 여름 씨가 피아니스트여서 네. 피아니스트들이 쓴 곡에 관심을 갖게 되셨던 건가요? 어떤 건가요?
0: 저도 뭐가 먼저인지를 잘 모르겠는데 네. 제가 이 사람들을 굉장히 팬으로서 피아니스트로서 팬으로 이제 존경하고 좋아하다 보니까 그냥 궁금해서 이제 찾아보게 됐는데 전 사실 대부분의 제가 하는 일에 기본이 그냥 궁금해서 찾아보다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은데 예, 네, 이것도 네. 딱 그런 경우였고 네, 예. 네. 그래서 막 예를 들면 들라로차 같은 피아니스트를 너무 오랫동안 좋아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 사람이 작곡한 곡들이 막 수십 곡이 있다고 하길래 예, 그래서 작곡을 했다고 이렇게 해서 찾아보게 되고 뭐 이렇게 네.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곡을 찾게 된 것 같아요.
1: 네, 네, 그렇군요. 총 22곡이 수록되어 네. 있는 음반인데 방금 언급하신 알리시아 델 라로차의 곡을 시작으로 네. 란도프스카, 니콜라예바, 뭐 체르카스키 네. 또 굴다의 곡도 있고 얼 와일드의 곡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여러 비렐림 캠프라는 이름도 또 눈에 띄고 그래요. 네. 아 이런 20세기 명 피아니스트들이 자신의 취미 활동이었을까요? 습작처럼 이렇게 남긴 곡들이 있었군요.
0: 네. 저도 되게 몰랐던 사실을 많이 알게 됐고 특히 지금 말씀드렸던 들라로차나 뭐 또 바이센베르크 이런 사람들은 예. 죽을 때까지 이 곡이 알려지길 원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특히 네. 들라로차 같은 분은 이 내가 젊은 날의 과오다 작곡을 했던 게 막 이렇게 네. 표현을 하셨대요. 네. 아이고. 근데 이제 자녀분들이 이제 사후에 막 이제 부모님의 유품을 이제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런 곡들을 찾고 그분들의 이제 열정 때문에 이 곡이 이제 이렇게 밝혀지고 알려지고 네. 출판까지 되고 이랬던 네. 것 같습니다.
1: 다행입니다. 잊혀지고 사라졌으면 어쩔 뻔했나요. 네. 네. 또 그런 곡들을 손여름 피아니스트가 연주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계속해서 또 라이브 연주 청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 두 곡 이어서 들려주실 거죠?
0: 네. 제가 두 곡을 준비했는데 첫 곡은 이제 발터 기세킹이라는 피아니스트가 쓴 곡인데 사실 이게 제가 지난번 7월에 연주를 이 세 곡 중에 한 곡을 했어요. 네, 네. 근데 그때 제가 실수를 기억나요? 했던 거를

0: 이라고 해서 그 세 번째 곡을 들려드렸는데 네네. 알고 보니까 그 세 번째 곡은 1926년에 작곡되더라고요.
1: 아, 세 번째 곡만 또 네. 연도가 달랐었나 봅니다.
0: 네, 그래서 첫 곡이 네. 이제 1925년도 곡이길래 제가 오늘 첫 곡을
1: 우리 아무도 몰랐을 텐데
0: 저도 순간 헷갈렸는데 네, 이 첫 네. 곡을 그래서 들려드리려고 가져왔고 네, 그리고 네. 이어지는 곡은
1: 귀여우세요. 별로 횟수 차이가 많이 나지도 않습니다만 네.
0: 네, 그래도 어쨌든 같은 작품으로 웃겨서 예, 크게 문제는 없었지.
1: 그럼요, 그럼요. 예,
0: 그래서 가져왔고 두 번째 곡은 이것도 KBS 머시를 생각하면서 예, 선곡을 했는데 이게 라디오에서 이제 또 로고 음악으로 나오는 네, 네. 예, 이그나츠 프리드만이라는 피아니스트가 쓴 뮤직박스라는 곡입니다.
1: 네, 이렇게 클래식 FM을 생각하시고 음악실에 남다른 애정을 갖고 계신 피아니스트는 손여름 씨밖에 없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방금 말씀하신 음악상자라는 곡은 음악실 애청자라면 다들 이 곡이 이 제목의 곡이었구나라고 깜짝 놀라실 거예요. 사실 저도 오늘 방송을 준비하면서 화들짝 놀랐습니다. 네, 네. 저마저도 네. 오늘 라이브로 들을 생각에 너무 설레네요.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지금 연주 청해 듣겠습니다. 오늘 보이는 라디오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KBS 콩 화면 오른쪽 위에 있는 카메라 버튼을 누르시거나 유튜브에서 KBS 음악실 검색하시면 이 현장 눈으로 보시면서 감상하실 수 있어요. 두 곡 이어드립니다. 먼저 기재킹의 세계의 즉흥 춤곡 가운데 오늘은 첫 번째 곡 폭스트롯풍으로 이어서 프리드만의 음악상자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곡은 KBS 음악실의 로고 음악으로도 사용하고 있고 또 일요일 코너 꼬리물기 클래식 배경음악으로도 여러분께서 친숙하실 것 같아요. 이 두 작품을 손여름의 피아노 연주로 라이브로 지금 청해 듣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아, 아름답고 멋졌습니다. 두 곡 전해드렸습니다. 먼저 기재킹의 세계의 즉흥 춤곡 가운데 첫 번째 곡 폭스트로풍으로 들으셨고 방금 들으신 음악은 프리드만의 음악상자였습니다. 모두 손여름의 피아노 연주로 라이브로 KBS 오픈 스튜디오 콩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유튜브에 글이 이만큼 올라왔습니다. 모니카님께서 손가락이 날아다닙니다. 이주연님도 피아노 소리가 물방울이 되어 튕기는 것 같아요. 글로리아님 방송으로만 듣던 곡을 이렇게 손여름 씨 라이브로 들으니 신기하고 너무 좋습니다. 그렇죠. 오늘 일요일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이렇게 프로그램 배경음악에까지 귀를 기울이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희에게 선물처럼 안겨주시는 우리 손 피아니스트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김인철님께서는 오늘 아침에 출발 FM과 함께해서도 손여름 씨 피아노 연주가 나왔었습니다. 너무 잘 들었습니다. 말씀해 주셨고요. 또 그레이스님 뉴욕입니다. 같은 고향인 손여름 씨 반갑고 사랑합니다. 새로운 음반도 기대합니다. 그 외에 고향 리사이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라는 분 부천 다녀오신 분 또 대구 리사이틀 다녀오신 분들 많은 분들께서 너무나 좋았다고 적어주셨어요. 또 565님께서는 지금껏 봐왔던 손여름 씨 프로필 중 손여름을 가장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작가님 고맙습니다. 이런 글도 적어주셨네요. 귀 기울여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분께서는 지금 자전거 라이딩 중이신데 손여름님 모차르트 소나타 전집 들으며 자전거 타고 있었는데 음악실에서 라이브로 출연하셔서 너무 놀랐다고 지금 잠시 라이딩을 안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쉬어가며 KBS 음악실 청취하십니다라는 글도 올라왔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랑받는 우리의 피아니스트 손여름 씨예요.
1: 감사합니다.
0: 이게 라디오에 여러 차례 출연하셨습니다만은 늘 이렇게 실시간으로 청취자분들의 이야기 들으면 즐거우시죠?
1: 예, 신기하죠. 예, 즐겁다기보다 신기한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네. 저도 놀라고 네. 그렇습니다. 네. 손여름 씨 하면은 피아니스트이시고 또 참 많은 일을 해오신 분들입니다. 지난달도 고잉온 프로젝트 오케스트라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고 그때 심지어 통역까지 해주셨던 생각도 나고요. 아니 어떠세요? 이제 벌써 몇 년이 흘렀잖아요. 고잉온을 네. 운영하시게 된 이후로 마음가짐이 좀 달라지셨을 것도 같은데요.
1: 예, 저희가 2022년에 시작했으니까 지금 벌써 만 4년을 좀 넘겼는데
0: 네.
1: 네,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진짜 너무 행복

0: 행복하고 예, 저는 음악을 할 때 항상 행복하고 감사했지만 이 정도로 좀 순도 높은 행복을 느낀 거가 예, 살면서 이렇게 이런 기회를 많이 얻을 수 있을까 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네, 예, 진짜 너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예, 고용원 프로젝트입니다.
1: 그 정도로 만족도가 높으시군요. 예. 아른 소리를 하실 만도 한데 여름을 온전히 정말 바치다시피 하시며 여러 인원을 이끌고 계시잖아요.
0: 네. 그래서 당연히 어려운 것도 많고 힘든 것도 많긴 한데 이게 정말 이런 예술적 성과만 저희가 추구하는 집단이다 보니까 네, 네. 예, 무슨 현실적인 거를 별로 생각 안 하고
1: 성과.
0: 예, 현실적인 거에 대한 그런 왜냐면 사실 음악가라는 것도 직업이고 저희가 이제 이걸 직업 활동을 하다 보면은 좀 애로사항 같은 것들이 있지만 고잉 온 프로젝트는 그런 거를 다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정말 하고 싶은 것만 하는 네, 거를 예, 네. 추구하다 보니까 진짜 행복해요.
1: 순도 높은 행복. 진짜 네. 큰 보람과 의미를 느끼시는 것 같아요. 음악과 네. 예술하는 사람으로서 예. 벅찬 감정이 맞습니다. 그대로 전해집니다. 아, 좋네요. 이렇게 여름 동안 고잉온 프로젝트 오케스트라에서 대활약을 하셨었고 또 본업인 피아니스트로서도 굵직굵직한 일정을 소화하셨습니다. 지난 8월 BBC 프롬스에서의 협연 공연이 아주 크게 화제가 됐어요.
0: 예.
1: 네, 저는 SNS를 계속 보면서 라이크도 눌렀고 또 이제 BBC 이제 실황 방송도 이제 유튜브로 올라가 있어서 다 같이 들었는데
0: 감사합니다.
1: 너무 멋지시더라고요. 그때 얘기 좀 해주세요.
0: 예, 아 그게 저도 되게 행복한 공연 중에 또 하나였어요. 예, 그 공연이 또 매진되기도 했고
1: 전석 매진.
0: 예, 저 너무 깜짝 놀랐거든요. 왜냐면 그 홀은 이제 보통 채울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 홀이 아니다 보니까
1: 정말 큰 홀입니다.
0: 예, 네, 너무 네. 많다 보니까 좌석수가 네, 근데 그게 매진돼서 그쪽에서도 굉장히 좋아하시고 저로서는 이제 두 번째 프롬 무대였는데 제가 첫 번째 무대에서

0: 조회수 많이 나온 걸로 알고 네네. 있는데 전 너무 떨렸고 네, 개인적으로 예. 그리고 그랬는데 이번엔 이제 걸신을 제가 걸신 협주곡을 연주했는데 그 곡은 또 제가 워낙 좋아하기도 하지만 조금 약간 편한 느낌의 곡이기도 아, 하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되게 그냥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네, 했고 네. 괜찮게 한 것 같아요. 네.
1: 보시면 아세요. 정말 행복하셨어요. 여기가 어디이고 나는 누구인가 잊으신 듯한 정말 정말 음악에 완전히 흠뻑 빠져드셔서 네. 거신의 피아노 협주곡 F 네. 장조 연주해 주셨었습니다. 아, 어떤 면에서 그렇게 그 영국 관객들이 손여름 씨를 좋아하셨을까요? 그날
0: 뭐 그 곡이 너무 좋은 곡이니까 예, 저는 그 곡이 다 했다고 생각하고 예, 진짜로 그리고 네. 뭐 워낙 그 프롬이 저도 평상시에도 관객으로도 되게 많이 찾아가는 그런 공연이에요. 워낙 분위기가 너무 좋고 또 그곳에서만 할 수 있는 좀 오리지널리티라고 해야 되나? 예, 그런 축제에 딱 성격 고유한 성격이 있기 네, 때문에 네. 예,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1: 네. 네. 은빛 드레스도 참 예쁘십니다.
0: 감사합니다.
1: 너무 팬심을 드러내고 있네요, 제가. 그리고 또 위그모 홀에서도 독주회를 앞두고 계신다고요?
0: 아, 예. 제가 이 지금 이 음반에 나와 있는 수록곡들 중에 하나를 다음 주에 공연을 이제 런던에서 하고 예. 그리고 이제
1: 다음 주.
0: 예, 그리고는 이제 3월에 제가 이 음반이 정식 발매라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1: 네, 네, 네. 네,
0: 그때는 이제 미국에 가서 조금 긴 투어를 한 8개 도시인가를 하게 되는 예정이 있습니다.
1: 아유, 큰 나라를 한 여기저기 정말 분주하게 돌아다니셔야겠습니다. 네, 네. 네, 너무 멋지세요. 그리고 멋진 소식을 또 전해드려야 돼. 사실 살롱드 고잉홈에서 지난번에 말씀해 주시기도 했습니다만은 리즈 콩쿨 심사위원으로도 위촉되셨더라고요.
0: 네.
1: 네. 어떠셨어요? 그 네. 연락을 처음에 받으셨을 때?
0: 심사를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제안을 안 받는 건 아닌데 네. 그동안 이렇게 수락한 적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리즈는 되게 기분이 좋았던 게 제가 이 콩쿨에서 떨어진 적이 있거든요. 예, 네, 그래서
1: 그래서
0: 예, 너무 좋았어요, 사실.
1: 나를 떨어뜨리더니
0: 네, 되게 이렇게 뿌듯하기도
1: 네,
0: 하고. 예. 그리고 워낙 훌륭한 콩쿠르다 보니까 예, 그리고 특히 이번 에디션에서 되게 이렇게 조금 새로운 느낌으로 꾸리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나이 제한도 훨씬 늦추시고 예, 그리고 심사위원도 저 말고도 모두 엄청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피아니스트 분들 위주로 이렇게 예, 스티븐 허프 경이 이제 심사위원장을 하시면서 네. 그분을 위시해서 다 이제 피아니스트들로만 꾸리셨더라고요.
1: 네, 네.
0: 그래서 그런 것도 좋았고 해서 예, 한번 결심을 해봤습니다.
1: 기대됩니다. 네. 손여름 피아니스트는 어떤 기준으로 참가자들을 심사하실지도 궁금하네요.
0: 네, 네. 그러게요. 저도 예, 많이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1: 누구를 뽑으실 것 같으세요? 어떤 연주를?
0: 저는 아무래도 좀 고유의 성격이 있는 그래서 이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를 하는 사람을 제가 기본적으로 다른 피아니스트를 볼 때 그거를 가장 높이 이렇게 좀 사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 피아니스트들을 쫓고 좋아하고 이런 것 같아가지고 그런 걸 좋아하지 않을까
1: 네,
0: 싶습니다.
1: 네. 자기의 소리를 낼 수 있는 네. 연주자를 만나시면 좋겠습니다. 아, 또 심사하러 가시면 한참 콩쿨 출전하셨을 당시의 기억도 떠오르시고 또 그러실 것 같습니다.
0: 네.
1: 네. 뿐만 아니라 카페 사장님이기도 하세요.
0: 사장님 아니지만 네. 네.
1: 여기도 항상 매진이더라고요. 제가 먼저 한번 너무 여기 방문하고 싶어서 검색을 해보는데 강원도 원주에서 미니 공연장 겸 카페를 운영하고 있으신데 플레이리스트라는 네. 이름의 장소이죠.
0: 맞습니다.
1: 네, 그리고 네. 실황 연주가 열리는 곳이고
0: 네.
1: 소개 좀 해주세요. 왜 이렇게 쑥스러워하시나요?
0: 네, 저희가 이걸 이제 작년에 저희 이제 기획사, 그러니까 소속사 파이프렌즈라는 회사에 사실 사무실이 그동안에 마땅히 없었는데 사무실을 만들면서 거기를 이제 좀 더 큰 공간으로 연주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되게 소박한 생각에서 출발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진짜 공연을 할 수 있는 공연장 같은 아주 작은 규모지만 예, 그런 공간이 생겼고 저희가 지금 그래도 거의 2주에 한 번? 또 바쁠 때는

0: 일주일에 한 번씩 공연을 올리고 있어요.
1: 수시 그만하면 정말 수시로 올리고 계시네요. 네, 네. 네. 네.
0: 예, 그래서 네. 제 공연은 뭐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하지만 다른 분들이 계속 예, 공연을 네. 하고 계시고 훌륭한 아티스트들도 저희가 막 그럼요. 많이 모시고 있습니다.
1: 규모는 작은데 참 화려한 음악가들이 오십니다. 네. 네, 네.
0: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저의 약간 평생 꿈 같은 거였던 것 같기도 해요. 예, 제가 원래도 좀 큰 공연장보다 작은 공연장을 좋아하기도 하고 예, 그게 좀 클래식 음악에 더 잘 어울릴 때가 많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네, 네. 예, 그러면서 이제 정말 가까이에서 이제 관객분들을 만나고 또 제가

0: 왜냐면 저희가 큰 공연장에서 이제 피아노 리사이트를 준비한다 하면은 굉장히 막 작정을 하고 네, 네. 네, 해야 되고 그렇죠. 막 프로그램도 이렇게 야심차게 짜야 되고 이런 부담도 네, 예, 네. 될 때가 있는데
1: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되니까
0: 예 근데 이런 공연장에서는 그냥 정말 원하는 것들을 각자 아티스트가 하실 수 있는 그런

0: 생태계를 보시지 못하시더라도 저는 그 근처라도 정말 가시면 너무 행복하실 것 같아요.
1: 네. 네. 찾아주세요.
0: 네. 좋습니다. 이제 라이브 연주를 또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곡도 참 여름 씨의 연주를 참 좋아하는 음악인데 오늘 네. 저희에게 들려주시네요.
1: 네. 이 곡을 제가 그동안 앙코르로 많이 연주를 해왔는데 드디어 이제 음반에 녹음을 해서 넣었고 네. 예, 그래서 이제 KBS 마실에서도 한번 들려드리면 좋겠다 생각해서 갖고 왔습니다.
0: 네, 지금 그럼 연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알렉시스 바이센베르크가 편곡한 샤를 트레네의 음악입니다. 4월의 파리에서 손여름의 피아노 연주로 라이브로 지금 청해 듣겠습니다.